0: 형이!
1: 형이!
2: 형이!
3: 나보
1: 장이
3: 뭐 중이야?
1: 장이
3: 샤베사 하이소 이다
1: 장이
0: 마 많이 대자지 손쓰러 나 대자지 손쓰러
4: 하이소 别哭 日本人以武力威，爹刀下求死，无愧于天地。爹要是苏轼，一定记住这笔血债。